이장 잉조 베리 움샥 카르왓난 베리 오른독노 다오드도아 有没有后天到北京的卧铺票 有没有后天到北京的卧铺票 내도 외길리겐 后天나오드다 외길리게 베이징가 바르드간 보이즈는 卧铺票 카르왓 벨드바 모답소랍도 下一个句子 我要坐特快车 Alloyed this boys what the machi 我想买两张软卧票 Yani man yumşak karvat biletiden Şikkeni alıman degen cümlenin ögengen tok 好那么接下来呢我们把今天所学的句子再读一遍哪趟车最快 哪趟车最快 因为我有急事 所以我要选最快的车 哪趟车最快 我就选哪趟车 餐车是几号车厢 餐车 yani boys as fansında da 餐车是几号车 as fansı kancıncı vagonda 餐车在二号车厢 三号车厢 kancıncı vagonda ya kücüncı vagonda da bir de şu vakta 下一个句子这是快车还是慢车这是快车还是慢车这是快车还是慢车 But this boy is my guest boy is my guest 动车组动车目的下一个句子火车在这里停多久火车在这一站停多久火车在乌鲁木齐站停多久 boy is boy at the kanshik vaqt toqtaydu boy is boy at the kanshik vaqt toqtaydu 下一个句子 我们现在要经过什么地方 biz hazır qayadan ötümüz qaysi yerdan ötüyotmiz yoki nadan ötüyotmiz degandaka xalq dinlo panyoma jemoda tuyxona wan ba jintian so xue de juizi zai du yi bian na tang che zui kuai can che shi ji hao che xiang zhe shi kuai che hai shi man che 火车在这里停多久？我们现在要经过什么地方？我们现在要经过什么地方？火车。